0: 아마 아마
1: 조마 끼야 심켜
0: 아마 아베 봉나이고 루리곰 파뇨에
1: 니는 뭔디데 아베 봉나이고 루리곰 파뇨에
0: 就是 早前俺住到牛市堆里江西的猪牛，住到比你是个时候，满天乌云，雷鸣天闪。俺以为干娘退干娘，谢太娘不好，怕天老人真烦雷公骗俺，俺就怕骗到俺，我骗到你从来的嘎通啊。